랑크토르글 따따따따 오카 오카 오카 오카 랑크토르글 피피피피피 츠카 츠카 츠카 츠카 랑크토르글 름름 랑크토르글 지울은 트릴 름툼 트릴 랑크토르글 룸툼초 랑크토르글 지울은 트릴 름툼 트릴 랑크토르글 따따따따 오카 오카 오카 오카 랑크토르글 피피피피피 츠카 츠카 츠카 츠카 랑크토르글 름름 랑크토르글